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장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행을 갔다 어제 왔습니다.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서버를 잡기가 너무 힘들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신청곡이 있으신 분, 사연이 있으신 분들을 편안하게 다녀가 주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좋은 음악 나누며 함께 하겠습니다. 밀린 신곡을 받았더니 좋은 곡들이 많아서 신곡부터 전해드리고요. 또 좋은 노래, 댄스와 발라드 섞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블루스 스케일님 반갑습니다. 최근 노래는 잘 몰라서요. 흑장미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쨌든 주말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이은아의 봄비 신청해 주셔서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전 곡들이 참 좋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맨드음으로 유열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깔고 있고요. 이은아의 노래에 이어서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까지 전해드립니다.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밖에 비가 오려는지 천둥번개가 치고 날이 후덥지근해지고 있어요. 피자마님 다녀가시면서 비어네이퍼의 론니,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임지성의 추억 속에 그대 신청해 주셔서 모두 올려두었고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 때문에 수원 갔다가 부산 내려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주말마다 진짜 여기저기 참도 잘 다니네요. 그래요. 세 곡 모두 준비해 드릴 거고요. 조심히 내려가시길 바래요.

뒤 나야님 다녀와 주셨어요. 울 마성의 장면이 안녕하세요. 여행은 잘 다녀오셨을까요? 다녀왔는데 모기가 너무 울어갖고 여기저기 지금 다 간지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나만 무나봐 나만. 오로로를 온몸에 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는 저랑도 같이 가주시는 영광을 주시면 감사드리오겠습니다. 같이 가요. 갑자기 비가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할 만큼 많은 비가 오더니 갑자기 비가 그쳤네요. 여기는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르르 쾅쾅만 하더니. 네, 날씨 기상에는 3시에서 7시인가 6시인가 사이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급격히 더워요 지금. 오늘도 방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곧 저녁 시간이네요. 맛있는 저녁 챙겨 드세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코요테의 금지된 사랑, 싸이의 낙원, 그리고 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그리고 YB의 나는 나비까지 청해 주신 거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성의 비라니. 진짜 쿠미는 한 개도 안 물려. 나만 다 물려. 그래요. 내 피가 맛있나 봐요. 우리 쿠미도 비형이라는데 왜 내 피 나만. 여튼 우리 나야님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아,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목이 계속 갈라지네요. 그래요.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This jam is off the hook. You know you wanna dance to this.

꽁지님 반갑습니다. 장미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문안 다녀갑니다. 즐거운 일요일 밤 보내세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모두 올려두었습니다. 여행은 잘 다녀왔는데 습하다 끄덩해서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래요. 고마워요 꽁치님.

어차피서 뒤늦게 후회나는 것이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제가 시간표를 잘못 짰나봐요. 네, 우리 3교대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담미님 빼고 바다비 언니와 터보 오빠 예나님은 저한테 한 달 스케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짰는데 터보 오빠 오늘 방송이 안 되셨나봐요. 그래서 그냥 저는 멍 때리고 있었는데 네, 안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원래 해주시는데 여튼 그래요. 지금 이 시간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장시간이 되겠지만 좀 쉬엄쉬엄 여러분들과 쉬면서 편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좋은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네, 여러분들과 즐기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많이 장시간이라 올리신 지 1시간 반이 지나시면 또 신청을 또 다녀가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다녀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나는 노래로 출발을 해봤어요.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들도 좋은 한 주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내내도 너무 더울 예정이라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힘내시길 바래요. 이번 주는 하늘로서 생일도 있고 우리 하늘도 아미님 생일도 있네요. 자, 전해드린 두 곡 준비해드렸고요. 지니의 너는 내게 수갑을 채웠어 라는 곡과 식어버린 커피라는 곡 두 곡 전해드리고 올게요.

오늘은 좀 10시, 11시, 12시, 1시 4시간 반 정도 방송 길다 4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조금 더 듣고 갈게요.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도경수가 부르는 매일의 고백, 그리고 뭐라고 읽어야 돼? 레이노라? 세 바퀴짜리 친구라는 곡이고요. 마키아토의 내 맘은 너에게. 주말 내내 나온 노래들이, 요새는 AI 노래가 참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도 노래가 좀 좋으니까 섞어서 들을게요. 도경수 노래는, 발라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는 신곡입니다. 듣고 여러분들의 신청을 준비할게요.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빡세게 방송해라 라는 뜻이겠죠. 여행은 정말 잘하고 왔어요. 스파도 하고 오랜만에 우리 쿠미님 만나서 수다도 많이 떨고 바닷가도 거닐었어요. 우리 쿠미님과. 그런데 스파하다 미끄러져갖고 허리를 삐끗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는 내내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오래 걸거나 서 있으면 허리가 안 움직여요. 오늘은 좀 나으려나 싶긴 한데 조금씩 나아지는 거 보니 굳이 병원은 안 가도 되겠어요. 이번 한 주 좀 천천히 움직여야겠어요. 네, 굳이 병원 가봐야 뭐 이상한 짓 할까봐 무섭습니다. 가지고 온 건 모기 물린 것밖에 없네요. 온몸이 다 모기가 물려갖고 저만 물어요. 우리 쿠미님도 B형인데 저만 엄청 물렸습니다. 네, 다들 여행 잘 갔다 왔냐고 물어봐서 미리 말하고 갔다 왔더니 저희 신랑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술 먹고 자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일요일날 올 줄 알았나봐요. 근데 토요일날 왔더니 왜 왔냐고 다음부턴 올 때 나 가도 되니? 라고 물어보고 집도 물어보고 와야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와우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터보님 안녕하실 거예요.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생애 최초로 혼자서 외박했어요. 우리 와우님 제주도 잘 갔다 왔어요. 좋죠, 혼자 여행. 저는 예전에 혼자 여행 많이 다녀서 그 기분 너무 잘합니다. 우리 아저씨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었는데 모든 것을 혼자 해내니까 뿌듯했어요. 그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게 주부한테는 완전의 힐링이거든요. 물론 주부가 아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만의 여행을 끝낸 게 딱 그 PC방을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그때부터는 못 갔어요. 네, 그래서 그 기분 너무 잘합니다. 가끔씩 혼자 바람 쐬고 와야겠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좋았답니다. 이제 그러다 1박 2일이 2박 3일이 되고 2박 3일이 3박 4일이 됩니다. 와우님. 방송 감사하고 한 주도 힘내세요 하시면서 네,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이승열의 나라 빅마마의 사랑해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가끔의 혼자만의 힐링 그것이 주부가 아니더라도 누구 남자든 여자든 네, 모두 필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다니는 것도 너무 좋죠. 가족들이 같이 다니는 것도 너무 좋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잊지 마세요.